그냥 가루레 있으라서 하고 그냥 가루 있으라서 하고 뭔가지 오버가 고로레 니시기라 잠디시 약간 아이로나 마토 니스키 니스와 이 홍이 엠파사 엠은 가루 나라 미에세 이게 나디 이 타입 마시 그런 오버스는 고사신 깜카바가스틴 아프랑마스키 아링마사드라티스 에이사 티그라미 아링마체사 후이게 마디 카이 카이사 카이 마시바랑 오바스는 하면 맥드나가 카르슨 아우가 티니라 까라삼 고사세 깜 카바가스틴 아프나 티 수보인 간으로 친한이라 고가세 이셈 하면은 아궁간이라 카르슨 안데스업 이니람 아우가이 하베니란 메반 안웅 친이라 깜사 하이드야스라 깜사 고사스틴 아바스틴 아프나 huristap ay karisin ang ka tinira karasa habi kam kabagas maske kam kabagas nga nila kadi isuwi chaurang nga nuro ba nila nga se isi isu ap maske nesa ti nung agun nga nila kadi i huris tigwasin ay pngas na hurisan nila kose digira mihem wap ke nila karasa ng oba kabagas ng kam ing osa hunira kam kabagas ka nila kum habi ekas nila tisen oba kabagas ng kam ing osa hun ay bakun ay ka nila kumuse ወረድ ቆይ ቆይ ኮሜንት ላምስ ነድረን ነው ሄ ጉና ሄን ክሮም ጉና ሄን ግራማ ቀውን ትከም ቆስቲ ሆይርሳ ኦኒራ ቃውሳ ቲ ቃም ዲሰን ጋሲ ማን ዋቱ ይርሳ ሆ ኦኒራን አደምሪ ጉና ሄን ግራማ ቀውን ትከም ሆይርሳ ኦኒራን ጎምሳ ሀበስ ንራ ቃም ዲሰን ጋሲ ማን ዋት ቻና ቁ ይርሳ ሆ ኦኒራ ቃውሳ ሀበስ ንራ ሆን ጋሲ ማን ዋ ሆን ይርሳ ሆ ኦኒራን ጎምሳ ሶረስ ኪም ላይ ቃምስ ና ቃም ዲሰን ቀሰን ላይ ጋሁ ይርሳ ሆ ማን ዋ ኦኒራ ጎ አቃይ ላይ ጎ አቃይ ቲ ዲሲ ጎረን ቃሄን ጋማን ዋ ንማኒ ይርሳ ሆ ኦኒራ ቃ amchit kabin gobi den gos ka aran sa disin ngonang kam disun aran sa disin kam disun arawa ba khisam